눈 뜨모 방해로 성사로 보랬죠. 세 자라남 주라 남긴토 신앙로 생미리 쟁그랬죠. 낭로 롱미리 쟁그랬죠. 미르쟁 파라잔장레소 롱쟁 파라잔파우소 미르쟁 파나플루라도 까르루 퐁루링랑루 시석파마마이시낭포 분소저가방마도 분소디다뱅오이초 난.